아주 쇼이 많아 지금. 야 너는 지 마대. 오늘 지 마대 선을 밀어봐라. 오늘 지 마대 하고 있어. 윌린 텔레폰. 또 윌린 텔레폰 넘블로 켈라면 또 오이자. 쇼다미오메 싸가 밀어발라더데. 쇼다미오메 싸가 밀어발라더데. 와디오메 싸가 밀어발라더데. 쇼다미오메 싸가 밀어발라더데.